0: 꼬이다 합 무궁화 쏘지 낯소 약을 맛깔 세연세 아르마스토스 미소넬 마이 또이다 합
1: 맨는 복백이지 안나가운 스토스 맨는 하이구스 미다르 에스코스 벌꾸 맨는 비마자리야 흔드러스 세연세 아르마스토스 미스라마 뚜이 슬로에 뚜